미트로가 가미오 미노로가 가미오 가가면 포크와 마시아 난시오 미트로가 가미오 미노로가 가미오 가가면 포크와 마시아 난시오 어둠 세스름 무시아 난시 무놈 푸에